0: As summer heat gives way to cooler months, the soybean paste making season begins.
1: 이런 계기가 아니고 우리가 370년 내려온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계기가 없고 씨발.